0: 네, HPO 여기는 DSS 요크입니다. 일단 수신이 잘 되고요. GPS 정보도 잘 넘어오네요. 수신 되십니까? 오바.
1: 아, 잘 되죠. 어, 일기만 치면은 좋지. 근데 지금 뭐 여기 분들은 주무시고 계시나? 어떻게 어떤 방으로 시간적으로 다 저기 아니야? 회복 시간이잖아. 아이,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는 잘 되네요. 근데 그럼 여기서 그 회복 시간 또 들으면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. 기술이었죠. 기술이었죠.
0: 예, 뭐 하긴 했으니까 다른 통신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마 이것도 그리고 그 RF 리피터하고 연결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민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.
1: 그래요. 이게 또 그렇지. 그쪽에서 연결돼 있을 수가 많죠. 알았어요. 저쪽에다가 젤로를 해야겠지.